0: 산타리아 칸 안조미야 사남보 향시코게 인 모헨드로나트 무르무
1: 아르 인도 포드미니 하스타 알링 파스타콘 사남코게 조하르 사운테 에호메나 테헤냐 산타리 아크라
0: 아크라도 우차노 카나 아카스마니 버파다 코나 FM 밴드레 미츠아이 바투르 아레 메가하르트레
1: 에토 호브레도 시드헤서 하스다 아르 사운텐 코아 세렌 안좀페